아지 토빅 토빅인데 마담 라메 군드네 송조 망부 탑수가 나세 라메 이지 군드네 송조 이 탑 라메 이지 군드 송조 이 탑니야 루규그 브리노메 원파 바지다 벤지 군전 고모름준기 춘데 남당다 운준기 다 롱도 토빅이 늑디 섬도 조틀린 나오고 제이 다 곰바카 이모 운준가 다 곰바서도 남메 망부가 가와 이제 팀 드림 토가 제이 자존 남베니 쇼도메 어지지 제이 이모 다다가네 시주 시주인다 곰바카니 운준가 양 베게 믹세기 자좀 고예제 요라 소번이지 제이니 운도 베게 자상기 운도가 님가 아니 시주기 시제 자좀 남베니 야 쇼도메 어 이제 지야 보 촌도메 군데도메 벤제 데메니 마랑고 손범지 버득두고 모던디 노이므르니 다럽중 주시베 신다 아니 지동 계야 응우중 응식 로제 번데 당보세 주시 라 아니 다 공로 둔주 도숨 해바지에 지구시월 세운 모르니 고동지 주된 제시킬니에다 제시룸보 쇼고노 모르니에다 이지 그게 주동 주된지 제시룸보가 쇼고노 모르니 벤지에 군대

나올자 간성 양줄 냉결바 가나마도 본본줄 가나마도 본본줄 시순배철 대나 장주선바 상아지군에 제바 주변주가 남지 남지는 땜바든 사와든 송에 담신남 도시장지의 순바들 땡그와 대다 그 차상은 제벌 제담진배 가서에 사동 남시에다 남남주의 남시에다 냉주루비 같은 퉁루비 냉주수 다월 자신 드는 대다 그 퉁 내 담보와 남지 퉁루도 냠수 냠수 체디외칠 스스 제외군은 주벌 자오스 한다디 문주 모주지 전지스에 가지고는 제가 주변 되는 데서 땜배 담지 사회 담지 숨에 담지 대소 주역이 나는 도시심에 숨었다는 냠수는 그 인타 대소 자산 제바 송업은 제너면 제너면 송업은 제베 사통 그 남시 아마 남주비 남시 낸주르비 같은 튼로 낸주르라 수바지 나는 세구그레스 한도 숨바레 델리야 단독감들이 가르치는 위에서는 그다음에 튼데 담보하는 튼로도 냐즈네즈 체디베칠 스스제베 군에 주바차오스 튼도유네 스스제베 군에 주바차오스 다 담보티 점주치에 승제제 데네티 지수 세메시제 민센다 조동네 배출치제 세디 림베진 용거리 근데 인자 다 토마 점주탄 승제제의 면이야 저유세다 오리 저유세다 배출이야 제두치리지리 저희 샌디베츠 한두순조어지 투지 마인바 한거 고고체네 유지 단남주 저유데 소신 센데베 줄레 투주 용인 진베이나 공개 용마레 투주 맹인 진베이나 시사버치네 다리데 주스토노 지나나 그르신 모르지야 가오레성도 남린 디뉴르다 남치베치이다 남린 남들라잖아 소바츠나나 시비이나 한저유 센데 주사버치요레 간다랑은 된지 남갈이야 정도 맞제베 문이야 정도제 유 랑은 된지 난걸이야 생기 좀 제지 제베 되베 트 양신 자치와지 세다 된지 난거스야 돼 소소 장자 표베이나 슝즈럽지 파츠다린다 야만 토멘티 야랑네 오토베이나 페지르다 신지 림바코마 요치 춘 춘중데 삼데야 모토스럽지 언제지 토멘티리아 또 토멘다 자치중데서 라나스스 르 가리탑데아 유네 공간지베이나 소소 곰베콜리아 카셸레 침보 답데아 유와 카셸레 춘중 답데아 유와 언제랑을 찰디메티는 소야 지소소를 때네 디제아레 언텐더의 생기침이치 양시 자치 텐도 지춘중 맞지 가르투제 가르만 만자는 아제 으서 추천비토아르 지제 더 딩저르 지가나 고자 두제셔서 지아레 딩저 준비치가니야 으서 추천비토아제 디저 예 윤드니아 심지 준비 중원지 더 으기 지딘도 저이소 모랑 진짜라는 임발라 넘바자와셔 두바 군도 서고 산다 비지 쳔바 산이냠샨제바 자예 산의 자유 인연자가 되나 두세가 농세나봐 주의 순수와 헌텐데지 유단 대가지 쇼유냐마지 다때 그의 초신이야 신지충은 시기나나 예순 자야 예그 찔은 자야 유미 찔은 잠바 된지 찔은 랑지진 사회라마 신제지 지나바지 접그 찔이야 잠베야 야멘

0: 도지자 다들 지리나 도지래 저리야 신지 준준이 유에이나 지가는 자매한테 지가는 도지자 안 도지 다 디 타골이야 자연 그 타골을 삼다 주기라만 지지 잠베 타골이 제친 주기라만 지지 인도기 주주가니야 람베사엘라메 이 타골이야 주님을 주기라만 같이 주베 디제디제 신제도 주는 바찬다 주님도 주기라만 신의 장가 제고에 된데 망고 용고도 진나기 도스제는 수장제 이노스 템베컬이야 센당 대수의 마심에 제 장가 가지의 마심에 된데 망고 용고도 다 대수 신의 된줄이야 도난 때스지기 총잡에 넘버 땡거를 띵인다 주님도 넘어 가지 유베티 장가 띠베치다 다 저희 주도 공백컬라 성원을 신제도 주는 바신 공구도 컬리야
1: Kuyi Yi Dan, Sung Dan, Sotazuya, Sinatempeche, Yodukuare, Tatina and Savalaman, Sora with the Sulachevar Sevina, Rania Chuma shooting and Labor to Ranisimia, Tanto Chichu Yumendi, Chidan Savalaman Shivati, Munsja Lamana, Wea Manchiare, Savalaman Shivati Ranamus shooting and Namanche, Jivalaman Siagate, Ranamus Chuman Timbayina. Rang Lama the Tilaman Chutung, Sanjay Chundin, Rang Lama Pagi, Naman Sele, Jubelaman Sier, Ranamus Chutung, Taram. Yang Rang Namus Chutung, Lama Mambu Yuvenane, Taralamas Levacalia, Tinan, Suchi Shuji, Kadin Shuji, Rangjil Pentoshi, Andos and D. Setavice, Tashamba Samutaji Jacinchu, Yanin Chilaji, Milaman City, Senda Tanga Jogi Devina, Gondre. Namanchi Tila Sovatan, Narin Tila Sova, Jurchugi Sunday Kaltevina, Sanjane, Rangalame Pargi, Jubelama Yunzo Ten, Sunday Nan Yore, Andusin, Degumare, Tar Kundimundu Lamantis Gumbe Kablia, Lama Sheshuvaina, Shudente, Budang Sura of Dingan Sura Tinche, Lama Koshin Shi Savaina, Emma the Niman Davidang Tina. Juba Siam, Juba Sumam, Chundimuduji, Amatse, Tizamje Gunandiri, Tatile Duvachevina, Gundunuru, Shatuachigo Gunandiva in Indigore, Tati Gumba Kablia, Kashe, Lula Sanon Dun Dibutan, Gunta Dibuina, and Toshin, the Kasuva Jeva Gumbaina, Yahore, Timimbaina, Sanji Chamba Gumbaina, Sanje Ti. Rangi Lama Tamji Jimo Yinava, more Rangi Lama Yimbala, Namba Javasha to a good temamato, T. Namdin Shiva, Yaman Devin Zeva, then Simbe, Sanjay Shadi to Batita, Rangi Lama Tadeta was Tomaina, Tanda Lama Sanjay to a low, Yawiji Mamibe, Suravichre, Tinza, Tami Deve, Naman Sene, Kundu Nobulu Sen, Chigumba in a degree. Takanje set him uji, Guadri, Tati set his owner, Tila Chaptumba Bendushita, Kungi, Chayegmut, Sorajiputi, Sanjay Chayajun, Sanjurajputi, Chukunjumo, Tunjania, and the Shuyu Nevache, and the Tabu Joy set up. Then Chamdu Chevalia, Chamdu Juniority, Never Sangorva, Chamdu Juniority in Chibat and Yishi, then Chibati. Kandir Tundra Lamin and Jurseade, Malamenki, Judan Dewe, Yamlinjri, Tinza, Kandi Jamdria, Tishintumumumum may be Jamruta, T Nanaja, Madan Dewe Jamru, Tatishintumumum may be Jamruciade, Karishana, Rani Kuatan Masungutungan and Jivasa Maimba, Sinjan Tamjit Kuatan Masungutungan and Jibe, Jirati, Kuatan Masungutungan and Jibe, Numa with the Shiji Jewel in Jibe,

0: jibwati, rangi jibwati dhumayinba, sinatamji chi jibwat lula ngayitwa jikwari. Tene jibwachungwa da tumwe kapsu jandu jibwakale jisitsu yibwati soyarabatan, sanyama masha jibwati soyarabu, jibwati nibwakale ya nisha chuchi nimbesarabu, tene namnum tiyarabu. Tandandi jibwachimbi jandu yinza, jandu matu jibwati, tene nesun jandu matu jibwati. ちょっと動いにゃべてて。だ、いじてね。電池ちょいなな。すじゃ、たんじゃ、こうでまずの、どんねちゃべ、ねばゆばいじば。だ、ねばゆすてや。ランジばたんじるちょは。しんじばたんじるちょ、たろけば。こんなとじちょにれまばんじば。ペンタまたたんじてんぜばしん。らべなにゃ。ちょっとんぼぶ。ちじ。てしゅうてすんばてそうらじれ。だ、てれしんべ。 三界一，古时候就用点出来，这边用点做什么呢？一节节的，我第一个呢，他教人做这个菜的了，三界出的菜的，三界出做嘛的，就这引入，等于这引入，这引入把学习，培训那点了，用是这边，他啥个概念就是嘛这边，咱们算下去，三界出做嘛，菜的，就这边了，配比接了呀。 다저치와침베 파베긴든 소치 다 칸에 뜨매 소도 주어 마임바 란지 주베 다 마임바 난주마 좀 간진 한지기 메유드 주베 다 지어라바 티 마임바 지어 엄마는 들이 용게 니네 치만 동에 장주 람 동에 몽발에 장주 동에 데다부 리베 야다 통면 동에 면장 따위 좀 지다티 무심바 제네 다 내시 주베 걸려 무심바 제 두바이나 다 외치 심베 접순주의 다그진수 집에 초남지 시야든 눈주 다마다 지리지 들선님 가셔기 다그진수 집에 소남지 시는 누가 요리 양 가셔기 다그진수 집은 대다그 시는 누가 요리 다그진수 집에 초남지 시다나 다그진수 집은 대다그 라고 있는 뒤니 저로 답을 해 제가 개요 말이야 다그진수 집에 소남지 시에 있는 이제 소남 소점에 계시고 말이야 이시 초안 되어 있는 초남지 있는 대다그 라고 말이야 소남지에는 자세히 마상한 자료를 롤라 펜치를 산진 두고 쇼스 진솔 진발로서 집에 랑기 소남대 시초 강유바 탐제기 소남지 슬라베이나 손지소 니자른 두고 인자 남시베다 탐제기 지자 말리바다보 디 제발레 때네 지 시라저도 롤라 펜치를 장주 선배 두제소오디
1: Shandun Rima to Chanchu Timare, Shandun Duvalia, Chanchu Nibar to Kuya Mary, Chanchu Simbe Miyunia, Chanchu Sham.